나를 밝혀주는 건 너란 사랑으로 수놓아진 별. 내 우주에 넌 다른 세상을 만들어주는 girl. 너는 내 별이자 나의 우주니까 지금 이 시련도 결국엔 참

개구도 아트레스틱 부드럽게 내 스톨테 내 너품 오데 레드 리스펜 저 스프링을 불안 오디스 카미엘 오드레스틱 내 롱달러드 메르마스테